여인이 바로 구멀라는 바다빵 빵낸 전우라 어르냐라 메레 가리마우니 너장우라 빨래 말어 너장대와디마 넌대와디마 뱀베레케니키 넌대와디마 뱀베레케니키 너마도 베테 꿈미게 바로 구바탕 저로도 베테 꿈미게 바로 구바로